0: 자,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보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이 산에서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와 이게 뭐 실갱이 버리고 열 번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산으로 돌아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자, 이제 3장,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너 돌아가서 내 백성 이집트의 백성, 그 노예 살해하고 있는 백성들을 데려와라 그랬는데 40년 전에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왔는지, 자,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여러분, 지금도 시내 반도는 이집트 영토입니다. 3500년 전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시내 반도는 여전히 이집트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이 2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감이라는 글자가 써있죠. 자, 모세가 왜 도망갔습니까? 모세가 40이 되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하루는 나가서 보는데 자기의 동족이 이집트 병사에게 매맞고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믿음이 동해가지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 이집트 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모래속에 묻어서 숨겼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이 파라오에게 보고가 됐고 파라오가 대노해가지고 이 모세를 찾습니다. 그때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도망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가 어디로 도망왔다고요? 시내 반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 미디안 땅으로 또 다른 영토로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산에서 너희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산은 바로 엘리야가 갔던 그 산이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 바로 미디안 땅인데 4장에 가면 확실하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볼 때 참조해 주십시오. 바울사도가 기도했던 것도 아라비아 광야고 4장에 가면 율법을 설명할 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과 갈라디아서 4장과 열왕기상 4장과 엘리야와 바울과 모세 이 모든 것들을 추론해 보면 모아보면 시내산은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미디안 땅,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산이다 해서 라오즈산이다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에 보았던 지도를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가 굉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하심,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지역을 아마 오래전서부터 자연적으로 이 지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으로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십니다. 자,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1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자, 이제 불을 잠깐 꺼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홍해바다를 이렇게 손가락을 펴셨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근데 지금 여기는 잘 보시면 여기 산들이 있고 이 산들이 바위산이고 굉장히 가파른 해발 수백 미터 이상의 산들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잘 안 높은 것 같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카바만 서쪽에 여기는 지금 시내 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건너가야 또 다른 미디안 광야, 홍해바다, 또 다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건너갔던 홍해바다인데, 자, 하나님이 이 해안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협곡을 통해서 모래가 쓸려와서 이 넓은 해안가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가 9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5km. 그러니까 여의도가 8.5제곱킬로미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보다는 약간 작지만 이 해안가 모래 백사장에 200만 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온 생축을 데리고 여기에서 캠프를 치고 장막을 치고 머물기에 충분하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비하 히롯이라는 것을 보면 조그맣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기가 막히게 예비해 두신 출애굽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에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시내 반도이고 여기가 미디안 땅인데 바로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구불구불한 협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당도했고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집트의 파라오가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할 때 이 길로 역시 추격을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들을 막아주셨고 여기에 길을 내주시고 건너가게 되는데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쪽 시내 반도에서 미디안 땅으로 건너온 길인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5k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길이가 얼마라고요? 15km. 그리고 바다의 폭은 약 6km 정도가 되겠습니다. 6k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15km.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유럽의 해양학자가 이 바닷속을 측량한 결과 이 6km 좌우에는 굉장히 깊어가지고 여기는 무려 1200m가 됩니다. 수심이 1200m. 굉장히 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토사가 여기서도 몰려왔고 이쪽에서도 토사가 몰려와서 이 지역만 특별히 이렇게 토사가 쌓여있어서 위아래는 1000m 이상의 수심이지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지역이라는 사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이 바닷속에는 실제로 전문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집트의 병사들이 사용했던 병거 수레바퀴가 이렇게 3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게 산호초가 자라서 이게 수레바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이 특별한 첨단 사진기로 찍었을 때 이 산호초 속에 이런 금속이 들어있다. 여러분 수레바퀴 축이잖아요. 여기는 위에 바퀴 또 다른 바퀴가 땅 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모습이 이렇게 전부 다 수레바퀴 동그란 모습에 수레바퀴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시내반도 쪽에 있는 비하히롯 바닷가에 세워진 출애굽을 기념해서 세웠던 솔로몬 왕이 세운 굉장히 큰 비석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쪽에 있는 홍해바다 해안가에는 이 기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모세의 기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기둥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 이가 바로 그 유명한 라오즈 산인데 해발 2580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죠? 자, 요 꼭대기 보시면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좀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정상에 보면 바위들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왜 변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앞전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림이고 여기에 까맣게 탔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여기가 바로 시내산 그 밑에 내려면 그 굉장히 넓은 개활지가 있는데 바로 이 제단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오도 가도 안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황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옆꼭대기에다 두고 섬겼는데 이게 바로 황금송아지를 섬겼던 제단인데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냐면 이 바위들에 쭉 돌아가서 보면 소의 암각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있던 그 금촛대지 않습니까? 일곱 개의 금촛대.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시내반도에 있는 어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런 촛대를 사용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그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금촛대를 이렇게 암각화로 그려뒀고 이것은 선명하지 않지만 만나를 빠먹었던 돌 절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동그란 이런 텐트를 쳤던 모습들이 이게 자연적으로 돌들이 이렇게 모아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는 사실. 또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여기까지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이렇게 선하시고 세밀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도록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 자,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유월절에 그 4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잡을 수는 없죠. 양을 잡아서 피를 문기둥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고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의 동물들은 다 죽었고 사람들까지도 다 죽었을 때 파라오가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3장 17절에 파라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14장에 또 보면 이 파라오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가지고 내가 잘못 보냈구나 내가 저놈들을 다 죽여야지 하고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사들 병거를 몰아가지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 장면이 14장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그러니까 600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병거, 최고의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수집을 했으니까 아마 수천 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집트의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수만의 용사겠죠. 아마 이집트의 모든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추격을 해서 따라잡았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자, 14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반도 북쪽에 네게부 사막을 가로질러서 에담까지 왔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인데 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1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하 히롯으로 어디로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출애굽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물 깊이도 적당하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파라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패닉 상태로 들어갑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보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 저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제가 불교 믿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제가 천주교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왜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지금 고난밖에 아니야. 이런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근데 지금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조용히 있는다는 말을 영어로 He shall hold peace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안을 유지하라.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있으란 말, 어떤 영어 성경에는 be still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근데 여기 흠정역 영어에서는 he shall, you shall hold peace 그랬습니다. 여러분 peace라는 단어 다 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정 유지하고 평안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뒤에는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병사들이 쫓아와서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이곳에 얼마 전서 또 예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은 이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홍해가 갈라진 것은 우리나라 저 바닷가에 가면 밀물 썰물 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물이 벽이 됐다 그랬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 통로처럼 가운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5km, 6km 그리고 그 길은 가장 적당한 깊이 아마 수십 미터는 될 거예요. 지금도 홍해바다 여기에 가면 수십 미터를 가도 여기 허리춤밖에 안 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도 그 높이가 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동풍으로 불어오게 하셔서 왼쪽에 벽이 되게 하고 오른쪽에 벽이 되게. 여러분 물이 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거나 할 때 이들이 추격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바퀴가 빠지게 하고 엉키게 만들고 부닥치게 만들고 불기둥이 가로막아가지고 못 갑니다. 근데 이집트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 막는다 빨리 도망가자. 근데 파라오가 명령하니까 도망을 어떻게 갑니까? 다시 물이 합쳐집니다. 이들이 다 수장을 당했어요. 여러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홍해바다 아카바만 오른쪽에 있는 그 반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다 속에는 여전히 증거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회의 길로 인도하시고 곤란하고 어려운 길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He shall hold peace. 하나님께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요셉의 뼈를 들고 갔습니다. 자, 왜 뼈를 들고 갔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비록 요셉이 유언한 것이지만 그 말씀 구절이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것은 창세기가 끝마치고 자연적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이고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셉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에 묻히는 장면이 여호수아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3장의 마지막 자리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것 얼마나 덥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으니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물기둥은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모세가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 기둥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가시도록 우리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소리 하나님보다 크게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시고 따라가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림은 예수님의 고난의 최고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자신은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연히 BBN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연히 BBN 한국어 방송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BBN 한국어 방송에 메일을 보내주시는 청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의 마지막에는 어두운 이 시대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 이메일을 끝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우연히 BBN을 만나기 전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송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통해서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제 BBN 방송을 청취하실 것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릴 것이 많은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만 만족하기보다는 다 이루지 못한 일로 인해 아쉬움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루에 다 마칠 수는 없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보다 분명 더 나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에서 빠뜨리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천국 소망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BBN 방송과 함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음을 가장 잘 정의한 말씀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이 이미 갚아진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이 참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죄가 모두 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짧은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회퍼의 죽음을 목격한 교도소 의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시 짧게 기도하고 용감하고 평온하게 교수대로 조금씩 올라섰다. 몇 초 후 사형은 집행되었다. 그의 50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천국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담대하지 못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3편에서 35편 말씀입니다.
2: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대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역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4: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2: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일어서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인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해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인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시편 33편에서 35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한 자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꼬집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고 계십니까?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의 역사는 35년이 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내보낸 지는 이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ITL 카드라고 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를 통해서 방송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서 제가 읽을 때 함께 눈으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오늘 공부에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믿음과 회개를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면이 믿음이라면 다른 면은 회개로 묘사합니다. 사실상 회개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론 믿음이 없는 회개 또한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심하는 거라든지 새 결심 같은 것이 됩니다.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회개란 생각의 변화, 죄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서 죄의 취약함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부르고 죄를 심판하시듯이 우리도 기꺼이 죄로 부르고 판단하는 겁니다. 회개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직해지고 우리의 부족과 죄가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려고 막고 계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죄가 좋으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회개가 필수적인 것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에는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새해 초에 하는 결심이나 마음을 고쳐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그때야 바울이 선포하는 실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거실에 들어서서 거실에 놓인 의자를 보면서 난 저 의자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자에 나를 앉히고 쉴 때까지는 내가 그 의자를 정말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에 더한 개인의 헌신이 또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타나는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그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언젠가 재림하셔서 다스릴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그것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믿으면서 자신을 또한 예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신뢰감과 의존함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개념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 신앙, 신뢰 등과 같은 말들이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모두가 좋은 표현이지만 이 모두를 합해서 사용한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의미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지적인 믿음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마음에 모셨고 제 구원의 반석으로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의식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나 덕이 되는 행동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존귀하십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는 내용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우리 구주를 묘사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렸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주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메시아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인이시며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보다 더 달콤하고 더 이상 만족을 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신뢰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이 방송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2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한번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만나러 해안에 있는 장소로 오도록 불렀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돌아갈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로 찾아와서 바울이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하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이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을 공중 앞에서 가르칠 때 그리고 가정가정을 돌아다니며 가르칠 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한 가지로 가르친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경고를 받았다고 시사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의 심령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심령의 매임이 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는 능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사명을 마치기 위해 큰 용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달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거룩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구주 안에서 기뻐하며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리스의 법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뒤로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당신이 만약 아직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독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2%의 크리스천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98%의 신자들은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16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색함으로 각지 선교 현장에서는 자원이 항상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선교 지원금들을 세상 다른 것들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러한 생각은 한자를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외식을 경계해야겠죠. 만일 제가 아주 짙은 초록색 양복을 번쩍번쩍거리는 양복을 입고 올라와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들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자,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요? 짙은 초록색 아래로. 또는 제가 고무신을 신고 올라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반바지 입고 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사건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하시며 그러나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본문의 8절부터 보시면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그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병들었던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권위에 찬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람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 예수님의 권위에 찬 명령을 받고 이 사람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음을 요한이 따로 지적해 설명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핀잔합니다. 내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고요. 유대인들 여기서는 율법사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그들은 핀잔을 합니다. 11절에 병난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공격을 해오니 이 사람 당황한 나머지 그 사람이 걸어가라 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자가 누구냐? 13절에 놀랍게도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도 모르는 채 병 났습니다. 예수님의 막강한 능력의 결과로 그 사람 믿음과 전혀 무관하게 병이 났습니다. 그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소개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단순히 또 하나의 미러클 워커라는 소리를 듣기 원치 아니하셔서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주도권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의 십자가 이전에 일곱 개의 표적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섯 개의 사건이 다 표적이 다 예수님의 주도권에 하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믿음이 그리 강조되고 있지 않음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병남 받았고 아니 또 후에 보는 타파로 보는 것 같이 곧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신고합니다. 나를 낫게 한 즉 그래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은 예수라고 사실상 고자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권면을 그에게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해로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합니다. 자기가 화를 당할까 봐 아마도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뜨거운 또 한 번의 안식일 신학 논쟁이 시작됩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어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하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자리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침대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안식일 범한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병나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그러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러한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십계명 또는 율법에 관한 가르침들을 본다면 안식일을 직접적으로 자기 직업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데 유대인 장로들은 39가지의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며 억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 거죠. 안식일 날 켜져 있는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끄면 기름을 아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불을 끄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렇지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밤에 악령이 들어올까 봐 겁나는 사람들, 그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등불을 꺼도 좋다 이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예루살렘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 시간이 이미 다 컴퓨터로 계산돼 나와 있습니다. 오후 6시 15분 몇 초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 시각에 딱 되는 순간부터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씁니다. 이 5층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들은 가르치기 때문에 누를 수가 없으니까 매 층마다 이게 서요. 저는 쓱 이렇게 누르려고 그랬는데 매층 세게 돼 있어요. 그들의 유전에 의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법규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식으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이거는 마치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서 흰머리를 만약에 뽑는다. 그럼 그것은 일로 규정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뽑아요, 주일 아침에. 평소에도 안 뽑지만. 자매님들 화장하시고 오는 거, 주일 아침에 화장하면 안 되고 토요일날 저녁 11시 59분까지 이걸 마치고 주무시고 오셔야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일 규정을 범하지 않는 꼴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반박, 박해를 기다리시고 있었다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병자를, 환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봤던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람이 한 대상이요. 또 다른 대상은 바로 안식일에 종이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 주께서 자유하게 고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사실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고, 다른 금요일날, 월요일날, 썬데이도 가능했지만 예수님께 특별히 안식일을 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러한 박해를 자초하시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급기야 십자가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폭탄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법률적인 표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즉 당신의 입장을 천명하시는, 밝히시는, 변호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이제 일하시니 Now he is working, so am I. 나도 일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 엿새 동안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 7일에 쉬셨지만 그러나 관리는 계속하셨습니다. 모든 행성과 항성이 제 궤도를 돌도록 늘 관리하시고 정확하게 정말 그 많은 천체들의 완벽한 운행을 하나님께서 지금 조정하고 계시고 당신의 손안에 쥐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별들이 방향 없이 이리저리 떨어져 우리는 다 죽고 말 텐데요. 유대인들은 믿기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 그들은 이해했고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신 결과가 바로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이 낫는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에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안식일의 종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예배자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폐하기 시작하십니다. 율법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오해를 교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휴식을, 영혼의 휴식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고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름으로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겼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율법을 어겼다 그들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27, 18절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바로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서 신성모독을 바라고 있구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우기고 있구나. They got the message. 정말 그들은 명쾌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기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죠. 본문 가운데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안식일의 노예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예배자인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식일의 노예, 종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예배자인가.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의 노예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안식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16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지라.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그분을 이들은 박해하기 시작을 아니 주님께서는 그 박해를 자초하셨고 그래 그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셨습니다. 다시요,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고침의 대상이 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안식일을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안식일에 스스로 종이 되어 있는, 스스로 목이 묶여 있는, 스스로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안식일의 노예가 된 이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자유케 해주기 원하십니다.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억압당하며 짓눌림당하며 자유를 빼앗긴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은 상실한 채 율법주의 형식에 그저 묶여져 있는, 갇혀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해방시켜주기 원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 즉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신들의 소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해방시켜주기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의로운 행위는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가복 2장 27절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구속하는데 안식일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부활을 상기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주일날 모이는 것이지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무덤으로 달려가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은 기뻐했고 그래 열심히 그 주님을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는 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4계명에 있는 안식일 우리에게 문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구별을 없애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제4계명은 매일 해당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에 seven days a week,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매일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만난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안식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매일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며 예수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께 복종하는 기쁨을 또 확인하며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종, 노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예배당으로 끌려 나오는 발걸음, 우리 발걸음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일주일 내내 내가 좀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 갖지 맙시다. 하나님께 째째한 분이 아니시니까요. 율법의 아름다운 정신을 장로들의 유전은 뒤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 바리새인들은 매정하고 야비한 독재자 앞에 벌벌벌 떠는 무력한 종의 관계로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된 전통이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현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 가운데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는지요? 혼날까 봐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우리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과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7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새 시대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심을 이미 경험한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기도드릴 때 이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함께 모여 맞죠. 월요일날 같이 모여서 펠로우십할 때 오늘 이 거룩한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모여 오늘 이 거룩한 금요일에 이 거룩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날이 거룩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유하게 하는 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못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안식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활용해야 합니다. 왜 어찌 안식일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발걸음이 옮겨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뭐 장사가 안 될까 봐 우리 애들이 큰일 날까 봐 오늘 주일 빠지면 안 돼 이런 미신적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하나님 모습을 망가뜨리는 하나님 기부들 상하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몰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생각이 제 음성을 듣는 분들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일 테고요. 생명의 도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며 우리는 첫째로 안식일과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이며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7일의 안식일이 주어져 있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접근하는 것만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일이 그러게 매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Every day is the Lord's day. 선데이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요일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시기에 월요일도 화요일도 그 부활의 능력은 번져가고 있으며 그 부활의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기에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그 능력을 매일 체험해야 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를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38년 묵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는 38년 동안 매일매일 거룩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고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월요일도 예배드리고 화요일도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주님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더 깊이, 더 넓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라. 예수님은 항상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도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창조된 것 아니기에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기에 사람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특별히 정하셨기에 그러나 그 특별히 정하신 날이 이제 seven days a week 일주일에 7일로 확산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매일이 매일매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날 외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뭐 괜찮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을 사 먹는 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보다 음식을 사 먹지 않기 때문에 더 거룩하다고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우리 문화상 우리의 스케줄상 따로 떼어 주 앞에 바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기에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건의 유무를 경건의 고하를 판가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식당 가서 음식 사 먹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거나 주의 날을 범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다시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니와 우리에게는 자유케 하는 법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이 주어져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음식 안 사 먹는 것으로 내가 거룩한 행했다 여기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개인적인 결정의 문제입니다. 나는 주일을 의식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나는 주일날 TV를 보지 않겠다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TV를 금식하는 거 좋고 주님을 위해서 오락을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화요일이 그러한 특별히 내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주 앞에 바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도 가능하고 금요일도 가능하고 수요일도 가능하고 각자의 일정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경건이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자신을 속박 가운데 집어넣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갖고 경건을 측정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건까지 측정하는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며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주님께서 고쳐주기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경건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월, 화, 수요일 날도 내 주인이신 것이 확인되는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안식일만이 아니고요. 토요일만이 아니고 주일만이 아니고 매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란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표현을 우리 보케블러리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금요일도 주일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확립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7일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만이 아니고 일요일만이 아니고 일주일 7일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고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며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주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며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모든 법 위에 놓여져 있는 법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스포츠를 열심히 보는 것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일 테고요.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7일 성수라는 개념은 모르는 채 주일 성수만 얘기한다면 이 개념은 비성경적인 개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7일 성수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주일 성수만을 강조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적으로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우리는 7일 성수하며 살아가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제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보고 가는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아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할 뿐 아니고 집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식탁에서 같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매일매일이 주일이며 거룩한 날이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7일 성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 성수를 함으로 해서 나머지 6일을 다 싸잡아 거기다 집어넣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나머지 역사는 그냥 대충 살라고 성경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7일 성수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의 분위기 속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주님께서 그 병을 그 안식일에 종이 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병을 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사건 가운데 고쳐주고 계십니다. 성가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 그러나 성가대원의 엿새 동안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으면 그 찬양은 그리 아름다운 찬양이라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성경적으로 멋있게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자의 엿새 동안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으면 그리 귀한 설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모아 아무리 많은 헌금을 주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엿새 동안에 예배 드리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그 헌금의 가치는 그만큼 삭감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7일 성수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그러기에 더 이상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요 자유로운 예배자가 돼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기 원하시는 선물이라 믿습니다. 나는 안식의 노예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드리시며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 아니 그리고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도 내 모습을 주 앞에 드리는 자유로운 예배자로서의 삶을 계속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시다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그 다음 것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만 단 5분 동안 담대한 순종이 여러분들의 시야를 햇살처럼 밝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 대한 순종으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더 많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아파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의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구원임을 확실히 믿으셔서 더욱 기쁨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불청객을 만나는데요. 바로 강한 바람과 짙은 안개입니다. 이렇게 일기가 안 좋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이미 떠오른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종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삶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액세서리의 하나로 생각하시거나 또 교회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오늘이

0: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돌격하라!
1: 한동안 평화가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동쪽으로부터 미디안족이라는 무리들이 침략을 계속해왔어요.
2: 모두 도망가시오! 도망가요! 저놈들은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죽이는 야만족들이야! 어서들 도망치라고! 어서 도망쳐요!
1: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도 없고 왕도 없이 여기저기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 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 쳐들어오면 항상 피해를 당하기 마련이죠. 이스라엘은 다시 이 미디안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0: 영감이 이 마을의 대표장가?
2: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우선 집집마다 우리 군사들을 위하여 양 두 마리와 닭 다섯 마리 그리고 빵 200개씩을 만들어서 바치라.
2: 아니, 지금 우리들은 몇 년째 흉년이 들어서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0: 이 영감이 말이 많아. 그러면 영감의 집부터 맛을 한번 보여줄까? 여봐라!
3: 예?
0: 이 영감의 집을 본보기로 불을 질러버려라!
2: 아이고, 예!
1: 마을 촌장의 집이 삽시간에 활활 타올랐어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마음속으로 울분을 참고 있기만 할 뿐이죠.
4: 이사를 가자고요?
2: 산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소. 차라리 저놈들의 꼴을 보지는 않는다면 그나마 우라가 끌어오르지는 않을 거요.
1: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족들의 학대를 피하여 산속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산속으로 들어와 굴에서 살거나 오두막을 지어 간신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편했지만 그들은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 가난과 굶주림에 신음하게 됩니다.
4: 아이고, 이러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고 말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죠? 이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저놈들이 덤벼서 두들겨 패고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뺏어가 버리고 있으니원.
1: 참으로 어려운 세월이었어요. 날마다 고난이 계속되며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런 시절.
5: 안 되겠구나. 내 처들을 도와주리라.
1: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5: 저들은 오랫동안 나를 잊어버리고 내 가르침도 따르지 않아 저들이 고난 속에서 다시 내 가르침을 깨닫도록 내버려 두었거니와 내가 선택했던 백성들이 저리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1: 하나님은 한 사람의 종을 보냅니다.
2: 아니 누가 갑자기... 아니...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1: 산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에 갑자기 바람 속에서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 누구신지요?
6: 그대의 아들이 기드온인가?
2: 그렇습니다.
6: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 그대는 누구신지요?
6: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기드온을 불러오라.
1: 기드온의 아버지는 허겁지겁 아들을 불러왔어요. 일하다 말고 놀라서 쫓아온 기드온은 그저 차림새가 좀 이상한 나그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7: 절 찾으셨습니까?
2: 기드온, 저분이시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7: 그래요? 아니, 정말이신가요?
6: 기드온,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
1: 그러나 기드온은 고지듣지를 않았습니다.
7: 무슨 명령을 전하러 오셨단 말입니까?
6: 그대는 군사들을 모아서 즉각 적들을 물리치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1: 코웃음을 쳐버리는 기드온. 그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7: 뭘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군사를 모으면 누가 온단 말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고 오겠느냐고요. 미디안족들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군요. 우리가 그들과 싸울 힘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며 살겠습니까?
1: 기드온의 얼굴에 빈정거림이 나타났어요.
7: 우선 나부터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난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 증거를 보여줄 터이니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빵 몇 개와 함께 저 바위 위에 올려놓으시오.
1: 천사는 그 명령을 내리고 다시 사라져버립니다.
2: 아이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니야. 어서 양을 잡도록 하자.
7: 아니, 글쎄, 그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죠?
1: 반신반의하면서 기도원은 서둘러서 양을 한 마리 잡아 빵과 함께 바위 위에 올려놨어요.
7: 어디, 뭘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죠.
1: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2: 아니, 저거 봐라. 아, 저게 왜 저렇게 된 거지?
1: 불꽃이 날아들면서 양고기와 빵이 다 구워져 버린 거예요.
7: 아니, 저럴 수가.
1: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는 기도원 앞에 그 천사는 다시 나타났어요.
6: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7: 아닙니다. 믿겠습니다. 믿고 말고요.
6: 그럼 어서 군사들을 모아라. 모든 부족들에게 연락하여 민족을 위하여 싸울 용기가 있는 자들을 모아라.
1: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여듭니다.
3: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한번 싸워봐야지.
8: 우리끼리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1: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기도를 올리고 있던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 모두 얼마나 모았느냐?
7: 예, 3만 2천 명입니다.
5: 너무 많구나.
7: 예?
5: 그들 중 진정으로 싸울 용기가 없는 자는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다음 날 기도원은 군사들 앞에서 외칩니다.
9: 여러분, 몸이 약하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아직 어린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가족이 많으신 분도 돌아가십시오.
1: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7: 아니, 이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이 많아야 하는데.
1: 근심하고 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다시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5: 아직도 많구나.
1: 기도원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5: 그 남은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거기서 손으로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마시는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1: 강가로 걸어온 군사들은 다투어 물을 먹어댑니다. 대부분 입으로 핥아먹거나 함부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7: 대체 이래가지고 몇 사람이나 남겠는가?
1: 기도원은 한숨을 내쉽니다. 겨우 300명 뿐이었으니까요.
7: 하나님, 이런 한줌도 안 되는 무리로 어떻게 미디안족의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1: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엄숙했습니다.
5: 적들은 광야에 진을 치고 있다. 너는 그들의 진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1: 기드온은 부하 한 사람만을 데리고 어둠 속에서 적의 진지로 다가갑니다.
10: 저 보세요. 보초도 서 있지 않고 자고 있는데요.
7: 아, 그렇구나. 저쪽을 봐라. 저기는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어.
1: 그들이 진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도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11: 여보시오.
7: 왜 우리들을 부르지?
10: 들까서가요?
7: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1: 이리 와서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7: 알겠습니다.
1: 참으로 형편없는 군대였던 것이죠.
7: 이거 고맙습니다.
12: 그런데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겠는 거요? 어느 부대요?
7: 아, 예, 저 심부름을 갔다 오는 중인데 우리 부대를 그만 잃어버려서 찾느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11: 그거 찾으면 뭐해? 아무 데서나 쏟겨 자고. 내일 찾으면 찾고
13: 말면 말고.
1: 기도원은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7: 정말 형편없는 군대다. 멀리서 보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겁을 집어먹었는데 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14: 예, 싸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 뭔가 각오를 하고 돌아온 기도원은 300명의 결사대를 모두 불러 모읍니다.
7: 자, 오늘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아니, 그럼 공격을 하자 말씀입니까? 그렇다. 아니, 우리 300명을 가지고 저 수만 명을 공격을 한다고요? 그렇다. 모두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1: 기도원은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7: 모두 항아리를 양손에 두 개씩 들어라.
14: 응? 무기를 들지 않고요?
7: 그래. 무기는 등 뒤에 매달아 두고 우선 손에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 흑벌들을 들어라. 자, 그리고 다가가자.
1: 괴상한 차림으로 기도원과 300명의 결사대가 적진으로 다가갔어요.
10: 다 왔습니다.
7: 저놈들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닥불 곁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 자, 내가 신호하면 일제히 항아리를 바위에 던져.
2: 깨뜨려버리란 말씀인가요?
7: 그래. 그리고 다시 나팔을 일제히 분다. 그러면서 횃불을 들고 달려가다가 신호하면 모두 횃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있는 대로 고함을 질러대.
1: 실로 이런 전쟁은 한 번도 없었어요.
7: 자, 항아리를 던져라!
1: 그 소리는 벌판을 울려나가면서 하늘 끝까지 들릴 만큼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7: 나팔을 불어!
1: 300개의 항아리가 터지고 다시 수많은 나팔 소리, 그리고 화산의 불처럼 무수한 횃불이 밝혀지더니 불들이 일제히 꺼져버리고 캄캄한 어둠만이 남았어요.
7: 이게 무슨 소리야? 적이다! 적이 들어왔다!
1: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지고 태평스럽게 초저녁부터 잠에 빠져들어갔던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번쩍 잠에서 깨어났어요.
7: 적이 어딘데냐? 모두 공격하라!
1: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혼란이었어요. 미친 듯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몰려다니는 미디안족들은
7: 저기 적들이 나타났다!
1: 달려오는 자기 편 군사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모두 돌격하는 것입니다.
7: 방어하는 것들을 모두 죽여라!
1: 그것은 아우성이었어요. 바로 지옥의 혼란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7: 돌격! 총 돌격!
1: 그들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날이 밝아오기까지 서로 엉켜서 싸우고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서야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누구야? 우리가 누구랑 싸운 거야?
1: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기드원.
2: 장군님, 보십시오. 적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7: 자, 그럼 어디 슬슬 청소를 해볼까? 천천히 북을 올려라.
2: 예?
7: 모습을 보이지 말고 숨어서 울려라.
1: 밤새 자기들끼리 싸운 끝에 수만 명 군대가 수천 명으로 줄어버린 미디안군. 그들은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다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2: 우리가 저놈들에게 완전 포위가 되었구나. 후퇴! 후퇴! 후퇴!
1: 그들은 무기 하나 변변히 찾아들지도 못하고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만족한 미소를 짓는 기드원.
7: 서두를 것도 없다. 천천히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1: 이미 미디안족은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쫓기는 짐승처럼 도망치기에만 바쁘니까요.
2: 저거 봐라. 저거 봐.
4: 아, 이제 쫓겨오는 미디안 군사들이네요.
2: 저놈들 성한 놈들이 하나도 없구만. 모두 피를 흘리며 다리를 절고 있어.
4: 아, 이제 개들을 풀어서 저놈들을 물어뜯게 할까요?
2: 그래. 나는 몽둥이를 가져올 테니까 나도 저놈들 좀 두들겨 패줘야겠어.
1: 도망치는 미디안족들이 이스라엘족들의 마을 곁을 지날 때마다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달려나와 마구 두들겨 팹니다.
13: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5: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2: 이놈들! 또 우리 땅에 들어올 것이야?
13: 아닙니다! 다시는 안 들어오겠습니다.
4: 오기만 하면 거꾸로 나무에 매달아 버리겠어.
13: 살려만 주세요.
1: 미디안족들은 깨끗이 떠나버렸어요. 떠난 것이 아니라 혼이 나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16: 장군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7: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17: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1: 300명의 결사대로 수만 명의 적을 통쾌하게 물리쳐버린 기드온 장군. 물론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18: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폰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연습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안 되네요라며 다음 기회에 돕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비안 한국방송에서 후원을 독려하는 것은 이 사역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비비안 사역의 물질 동역자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비안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온전한 물질 후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었고 거기서 양떼를 치고 이드로의 사위로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불꽃을 바라본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고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자,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보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이 산에서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와 이게 뭐 실갱이 버리고 열 번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산으로 돌아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자, 이제 3장,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너 돌아가서 내 백성 이집트의 백성, 그 노예 살해하고 있는 백성들을 데려와라 그랬는데 40년 전에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왔는지, 자,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여러분, 지금도 시내 반도는 이집트 영토입니다. 3500년 전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시내 반도는 여전히 이집트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이 2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감이라는 글자가 써있죠. 자, 모세가 왜 도망갔습니까? 모세가 40이 되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하루는 나가서 보는데 자기의 동족이 이집트 병사에게 매맞고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믿음이 동해가지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 이집트 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모래속에 묻어서 숨겼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이 파라오에게 보고가 됐고 파라오가 대노해가지고 이 모세를 찾습니다. 그때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도망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가 어디로 도망왔다고요? 시내 반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 미디안 땅으로 또 다른 영토로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산에서 너희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산은 바로 엘리야가 갔던 그 산이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사도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보시면 바울사도가 구원받고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 바로 미디안 땅인데 4장에 가면 확실하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볼 때 참조해 주십시오. 바울사도가 기도했던 것도 아라비아 광야고 4장에 가면 율법을 설명할 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과 갈라디아서 4장과 열왕기상 4장과 엘리야와 바울과 모세 이 모든 것들을 추론해 보면 모아보면 시내산은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미디안 땅,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산이다 해서 라오즈 산이다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에 보았던 지도를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가 굉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하심,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지역을 아마 오래전서부터 자연적으로 이 지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으로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십니다. 자,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1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자, 이제 불을 잠깐 꺼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홍해바다를 이렇게 손가락을 피셨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근데 지금 여기는 잘 보시면 여기 산들이 있고 이 산들이 바위산이고 굉장히 가파른 해발 수백 미터 이상의 산들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잘 안 높은 것 같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카바만 서쪽에 여기는 지금 시내 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건너가야 또 다른 미디안 광야, 홍해바다, 또 다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건너갔던 홍해바다인데, 자, 하나님이 이 해안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협곡을 통해서 모래가 쓸려와서 이 넓은 해안가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가 9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5km. 그러니까 여의도가 8.5제곱킬로미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보다는 약간 작지만 이 해안가 모래 백사장에 200만 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온 생축을 데리고 여기에서 캠프를 치고 장막을 치고 머물기에 충분하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비하히롯이라는 것을 보면 조그맣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기가 막히게 예비해 두신 출애굽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에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시내 반도이고 여기가 미디안 땅인데 바로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구불구불한 협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당도했고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집트의 파라오가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할 때 이 길로 역시 추격을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들을 막아주셨고 여기에 길을 내주시고 건너가게 되는데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쪽 시내 반도에서 미디안 땅으로 건너온 길인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5k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길이가 얼마라고요? 15km. 그리고 바다의 폭은 약 6km 정도가 되겠습니다. 6k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15km.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유럽의 해양학자가 이 바닷속을 측량한 결과 이 6km 좌우에는 굉장히 깊어가지고 여기는 무려 1200m가 됩니다. 수심이 1200m. 굉장히 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토사가 여기서도 몰려왔고 이쪽에서도 토사가 몰려와서 이 지역만 특별히 이렇게 토사가 쌓여있어서 위아래는 1000m 이상의 수심이지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지역이라는 사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이 바닷속에는 실제로 전문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집트의 병사들이 사용했던 병거 수레바퀴가 이렇게 3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게 산호초가 자라서 이게 수레바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정확하게 이 특별한 첨단 사진기로 찍었을 때 이 산호초 속에 이런 금속이 들어있다. 여러분 수레바퀴 축이잖아요. 여기는 위에 바퀴 또 다른 바퀴가 땅 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모습이 이렇게 전부 다 수레바퀴, 동그란 모습에 수레바퀴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시내반도 쪽에 있는 비하히롯 바닷가에 세워진 출애굽을 기념해서 세웠던 솔로몬 왕이 세운 굉장히 큰 비석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쪽에 있는 홍해바다 해안가에는 이 기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모세의 기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기둥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 이가 바로 그 유명한 라오즈 산인데 해발 2580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죠? 자, 요 꼭대기 보시면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좀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정상에 보면 바위들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왜 변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앞전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림이고 여기에 까맣게 탔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여기가 바로 시내산 그 밑에 내려면 그 굉장히 넓은 개활지가 있는데 바로 이 제단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오도 가도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황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옆 꼭대기에다 두고 섬겼는데 이게 바로 황금송아지를 섬겼던 제단인데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냐면 이 바위들에 쭉 돌아가서 보면 소의 암각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있던 그 금촛대지 않습니까? 일곱 개의 금촛대.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시내반도에 있는 어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런 촛대를 사용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그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금촛대를 이렇게 암각화로 그려뒀고 이것은 선명하지 않지만 만나를 빻먹었던 돌 절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동그란 이런 텐트를 쳤던 모습들이 이게 자연적으로 돌들이 이렇게 모아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는 사실. 또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여기까지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이렇게 선하시고 세밀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도록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 자,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유월절에 그 4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잡을 수는 없죠. 양을 잡아서 피를 문기둥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고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의 동물들은 다 죽었고 사람들까지도 다 죽었을 때 파라오가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3장 17절에 파라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14장에 또 보면 이 파라오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가지고 내가 잘못 보냈구나, 내가 저놈들을 다 죽여야지 하고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사들 병거를 몰아가지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 장면이 14장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그러니까 600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병거, 최고의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수집을 했으니까 아마 수천 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집트의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수만의 용사겠죠. 아마 이집트의 모든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추격을 해서 따라잡았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자, 14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반도 북쪽에 네게부 사막을 가로질러서 에담까지 왔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인데 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1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하 히롯으로. 어디로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출애굽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물 깊이도 적당하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파라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패닉 상태로 들어갑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보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 저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제가 불교 믿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제가 천주교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왜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지금 고난받게 하냐, 이런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근데 지금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조용히 있는단 말을 영어로 He shall hold peace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안을 유지해라.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있으란 말, 어떤 영어 성경에는 be still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근데 여기 흠정역 영어에서는 He shall, you shall hold peace 그랬습니다. 여러분, peace라는 단어 다 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정 유지하고 평안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뒤에는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병사들이 쫓아와서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이곳에, 얼마 전서 또 예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은 이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홍해가 갈라진 것은 우리나라 저 바닷가에 가면 밀물 썰물 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물이 벽이 됐다 그랬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 통로처럼 가운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5km, 6km, 그리고 그 길은 가장 적당한 깊이, 아마 수십 미터는 될 거예요. 지금도 홍해바다 여기에 가면 수십 미터를 가도 여기 허리춤밖에 안 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도 그 높이가 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동풍으로 불어오게 하셔서 왼쪽에 벽이 되게 하고 오른쪽에 벽이 되게 하고. 여러분, 물이 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거나 할 때, 이들이 추격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바퀴가 빠지게 하고 엉키게 만들고 부닥치게 만들고 불기둥이 가로막아가지고 못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 막는다, 빨리 도망가자. 근데 파라오가 명령하니까 도망을 어떻게 갑니까? 다시 물이 합쳐집니다. 이들이 다 수장을 당했어요. 여러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홍해바다 아카바만 오른쪽에 있는 그 밤,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다 속에는 여전히 증거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회의 길로 인도하시고 곤란하고 어려운 길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이셸 Hold peace. 하나님께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요셉의 뼈를 들고 갔습니다. 자, 왜 뼈를 들고 갔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비록 요셉이 유언한 것이지만 그 말씀 구절이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것은, 창세기가 끝마치고 자연적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이고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셉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에 묻히는 장면이 여호수아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3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것 얼마나 덥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불 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으니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불 기둥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물 기둥은,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모세가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가시도록 우리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소리 하나님보다 크게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시고 따라가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미술품을 경매했습니다. 여러 가지 값나가는 미술품들 가운데 이름 모를 그림 한 폭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불과 14달러라고 하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그림이 그리스 화가 미네르바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림값은 14달러에서 5만 달러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아마 이런 경험을 가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사야 43장에는 구스와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로 대신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박종화 씨의 틀을 깨라란 글이 있습니다. 박종화 작가는 규칙, 정답, 확실한 논리, 진지함, 감정 영역, 경쟁의 틀을 깨라고 말하면서 나를 가두고 있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의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오늘 다가오는 태풍처럼 영적인 비바람이 불어오는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한 번 더 틀을 깨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눌림이 있는 깨지지 않는 단단한 문제 속에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괴로워 잠 못 이루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시대로 급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마음의 거루창으로 볼 때 자신의 본래 순수한 모습이 희석되어가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고 삶이 허무하고 인생의 쓸쓸함으로 자신을 가장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죄를 만회하려고 선한 일을 한다던가 고행의 길로 가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신 주님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섬김입니다. 오늘 새롭게 가르쳐주는 강의 마가복음을 배우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을 믿고 나서 나의 생명과 죄의 용서와 능력을 위해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때로 찾아오는 실패를 경험하며 감당하기에 너무도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에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여러분의 문제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1971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미주 지역은 물론이고 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 기독교 복음 전파 방송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가장 순수한 복음과 또한 음성된 찬양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직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만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광고 방송이나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판매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고자 하는 저희 BBN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0: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6편에서 39편 말씀입니다.
3: 36편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 3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우려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

0: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이어뽑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대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의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1: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구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줬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0: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체 가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길을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니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2: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구약성경 시편 36편에서 39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그 시작과 함께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마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마지막 역사의 순간에 이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입니까?

저희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이웃을 구원회로 초청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언어로 제작되어 매년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는 이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작은 카드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도 이 ITL 카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방송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름다운 성전에 이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참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다가 한가운데 돌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공되어 있었는데 작은 돌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에게 왜 돌이 빠지고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당신이 큰 일만 이루려고 기다리다가 결코 끝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채울 자리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그 사람은 적은 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D.L. 무디의 예화 집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아직도 큰 일을 기다리고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여러분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 바울은 에베소 근처까지 왔습니다만 에베소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 매임이 있었어요. 그것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장로들을 해안 지역으로 소집을 했고 거기서 다음에 나오는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제가 증거한 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믿은 바를 삶으로 살아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22절에서 시작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예민하게 느껴진 짐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자기 속에 예루살렘에 가야만 된다는 강건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지만 바울은 24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죽으나 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님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며 내가 떠나서 천국 본향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구주 되심을 증거하면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그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24절을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원하며 갈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당신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뜻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쫓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끝까지 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가진 소원 중에 하나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경주를 잘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게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살펴보면 삶이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풍랑 앞에 쓰러지고 시시로 머리를 드는 유혹들 앞에서 넘어져서 파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목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더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은 잘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잘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부르짖음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인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섬기되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사명을 슬픈 마음이 아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마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기쁨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부시셨던 사역의 완결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금방 성직자들, 즉 교회의 목사님들을 생각하거나 복음 전도자들, 원근 각지에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란 섬기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이시면 당신의 사역은 가정주부로서의 사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청중은 당신의 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당신의 삶을 보며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위대한 청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혹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큰 기업의 중역으로 일하는 사역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영역이 어디든지 간에 그 영역이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명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수고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진심으로 심령을 감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처한 것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말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 증거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살아드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를 풍성히 나누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잘 끝낼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25절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계속해서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장로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살아서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기억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 말들을 우리의 심령의 보고에 보관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먼저 천국에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을 한때 기억하고 그들이 한 말을 우리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신 그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의 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의 지상명령이라고 이름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심령으로부터 그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그 전해진 그 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심령으로 전해진 마지막 고별의 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우리가 악인에게 그 악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피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한 것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도 편애하지도 않았다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축소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정직한 양심으로 또 속임이 없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며 장로들 또한 바울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여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전체를 선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편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감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전체를 선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와 같은 용기와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복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영원히 파산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달려갈 길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마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TGI Friday란 말은 Thank God It's Friday의 약자입니다. 한 주간의 일을 마치면서 휴식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금요일을 좋아해서 생겨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딘은 그해져서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는 시간에, 교회당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은 꼭 깨달으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의 삶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썩지 않았습니까? 입을 벌릴 때마다 그 속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본 적이 없는 분,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러한 영접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더러운 인간, 예수님 믿어서 깨끗해지실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I Got the Power라고 하는 Heaven Almighty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줄거리지만 한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은 주인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일일이 확인하는 게 귀찮아서 다 응답을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을 했는데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와 사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이 전체적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조건적이며 때로는 비겁한 사랑으로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접 실천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로 또는 저기로 다니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또한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세운 계획은 그 일을 아주 원활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개 언어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BBN 지구촌 소식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BN 8개 언어 사역을 통해 청취자들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체험하며 BBN 사역을 위해 필요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BBN의 성장 과정 등의 소식을 전하는 소중한 소식지입니다. 이 사역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느끼며 볼 수 있는 이 사역 소식을 이메일 뉴스로 받아보기 원하신다면 BBN 홈페이지 www.bbnradio.org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이란 아이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N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BBN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BBN 방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로 도울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드리는 작정 헌금으로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개인적으로 나눠주시는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 한국어 방송의 링크나 배너를 올리는 일로도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놀랍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랑이 아닌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갑시다.
1: 나의 자랑이 아닌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아닌지, 어떤 경우, 어떤 기회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높여지고 자랑되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주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며 곧 오실 주님 앞에 주님 만날 날을 함께 믿음으로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몇 가지 간구의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찬양대에서 준비한 한여름날의 콘서트가 7월 19일 날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오상님 목사님과 그리고 반주하시는 모든 자매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단지 멜로디나 어떤 곡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또 함께 저희들 함께 참여함으로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믿음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 이웃들을 초청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번에 캠핑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관중 목사님 그리고 함께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믿음 안에서 또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리고 새로 초청된 아이들이 또 구원받고 또 교회에 더해지며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사 안전하고 또 복된 프로그램과 예배가 되고 또 즐겁고 유쾌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쨌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 목요 성경 공부, 또 금요 목요 전도 모임 그리고 금요 기도 모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저를 다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른 후에 저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을 위해서는 노영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인 되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또 새롭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정말 안디옥 교회에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또 저희들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이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지체로서 정말 세상을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바치는 그 물질로 인하여 주님의 시행이 넓어지며 또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단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귀에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저희를 3부 예배에는 믿음의 여정으로 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저희를 함께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여정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입니다. 예,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 생각난 김에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믿음의 여정 시리즈처럼 이렇게 직접 저희들이 또 방문하면서 또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살짝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입니다.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괜찮으시면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되는 상황에서 되는 만큼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 내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어지는 이 오후 예배까지 저희를 함께 예배케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시며 또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하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며 성장해 가며 주의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세계 선교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을 때 한 사람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은 작은 침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이 불탔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디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는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윌리엄에 대해 조롱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지만 윌리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윌리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열방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당시에 지금과 같이 선교 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윌리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한편의 그의 설교가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됨으로써 선교단체가 처음으로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윌리엄은 결국 인도에 가서 첫 7년 동안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런데 오직 한 인도 사람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외진 곳에 인도에 가서 정말 불철주야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7년 동안에 얻은 영혼이 몇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 죽음, 낙심되는 일들이 그 사역처에서 그 현장에서 그냥 끝도 없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윌리엄은 영국을 깨워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화하라는 하나님께 쓰이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윌리엄은 친구 선교사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늘 캐리 박사에 대해 말해왔네. 그러나 내가 가거든 캐리 박사에 대해 말하지 말고 캐리 박사의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윌리엄 캐리,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친구인 또 주변에는 항상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정말 귀한 사역을 이뤘는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마지막에 이 윌리엄 캐리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여러분 이런 도전, 이런 열정, 이런 헌신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있기 원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참으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으로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선교사의 헌신 앞에서 기로 앞에서 자신을 늘 발견하곤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런 장애물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고 영국에 남을 것인가? 한때 윌리엄 캐리도 그런 상황과 주변 일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종종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것인가? 믿음으로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전도에 임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어떻게 그런 기로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단의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실패가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 그 넘어짐 아니면 사건 또는 어려움 그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매사에 모든 일에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선택의 기록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면 이 세상은 이따 곧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저 위에 천국임을 알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목적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죽음에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믿는다라면 이 모든 삶의 기록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기로에 서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그 중간 어딘가에서 머뭇거리다 이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순간에도 백성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속박에서 이끌어내었고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헤매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찰나였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려는 리더로 세워져서 들어갔었을 때 아무도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간데 도대체 누군데 당신이 우리를 이끄는 리더로 누가 세웠는지 심지어 모세 자신도 그런 불확신 속에서 백성들이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 이름을 주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종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름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낳은 백성들 자녀들도 아니고 수많은 반역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정말 낮에는 구름덩이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여전히 패역한 백성들을 이끌고 40여 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육신의 혈기로 불순종으로 그 앞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리더가 죽게 되고 이제 백성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아갈 것인가. 상황은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의 순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길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저들이 들어가 밟고 누리고 그 모든 주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백성을 이끌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모세 다음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차세대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섬기는 종이었죠. 눈의 아들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 훈련되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모세가 아니라 꼭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정말 강한 굳건한 믿음을 여지껏 나타내 보였죠. 더군다나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리더로서 더 큰 믿음이 요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압박감, 그 막중한 그런 책임이 얼마나 컸을까? 상황과 환경을 보더라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두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어쩌면 다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었죠. 여호수아 1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몇몇의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세대에도 이루지 못한 이 크나큰 일을 과연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했을 수도 모릅니다.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인 사람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죠.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력,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가? 왜 다른 누가 아닌 그 외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리더들이 많았을 텐데 왜 유독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야만 했는가?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증명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죠. 이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는 순종하기를, 용기를 내어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좌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죠.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 왜 나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말렉 족속이라 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상징 그림자적으로 나타냅니다. 네, 우리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 실질적인 전쟁이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믿음을 나타내 보였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인다, 하나님께 쓰인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시험할 가치가 없는 믿음은 신뢰할 가치가 없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아 믿음이 어쩌고 뭐 믿음에서 이런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믿음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라는 그 시험을 거쳐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시험할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이는 모형처럼 실제로 살아있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신뢰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믿음에는 순종이 있고 전적인 온전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책에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훈련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와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여러분 감동이 되고 위대하게 보이는 순간이 어떤 누군가의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정말로 포기하고 누구라도 정말로 정말 육신적으로 반응해도 정말 말할 수 없을 두말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와 어떻게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영적으로 반응하는가, 감동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증명되었고, 두 번째로 종의 사람. 이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거의 65년, 예, 최근에 최영자 모친님 뵙고 왔는데, 예배 온라인으로 보고, 이제 교회를 못 오니까는 그간 김우세 목사님께서 가르쳤던 그런 성경 공부 노트들, 이만큼 된 거를 그걸 또 복습하고 읽고 하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는 귀딱지가 않게 들었던 그러면서 하는데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예,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등부대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귀딱지가 않게 저 표현이 맞습니까? 종종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이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 맞죠? 어? 귀에 귀딱지가 아니라 귀에 딱지가 않게 예. 감사합니다. 예.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의 마음, 종의 섬김 아닙니까? 예. 종의 마음, 종의 섬김. 예. 그는 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배우고 알기는 잘 알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은 진짜 종이 되는 예. servant.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원어적인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노예. 오늘날 사람들이 종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은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이란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종의 의미를 보자면 명예롭고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의 선택한 지도자를 가리켜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종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추구하는지에 따라 바로 추구하고 따르는 그것 또는 그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죄를 추구하고 따르면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 물질을 따르고 추구하면 무엇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 돈의 종.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의 무엇의 종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의 종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옛날에 종이라 해도 왕의 종과 왕의 종, 즉 내시들의 파워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시 아무 힘없고 이게 아니에요. 왕의 종인 내시가 그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예, 똑같은 종이지만 예, 왕의 종인 내시와 일반 양반의 종의 종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종 자체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인가가 중요한데 예, 이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종이라고 하지만 현대에는 영국 수상을 뭐라고 말하죠?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미니스터. 다시 말하면요. 뭐냐면요. 종이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국민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를 주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그러니까 여 종자였는데 좀 더 놈자잖아요. 놈자. 또 심하게 말하면 종, 놈. 근데 좀 한자를 써서 종, 자. 좀 더 짧게 말하면 종. 그러니까 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소령을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종, 모세의 종이었죠. 우리는 특별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하루도 한 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 이야기되고 있어요? 내려오실 거예요? 언제쯤 내려올 것인데요? 전화기라도 있으면 뭔가가 있으면 메일이라도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아 이때 오겠다 기다려 이렇게 되는데 그때 텔레비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모세는 어딘가 올라가 있는데 그 산 준턱 어딘가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놀이동산에 가면요 옛날 어떤 유명한 놀이기구는 어떤 건 한 시간 어떤 건 두 시간 그 이상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 지루해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 다리 아프게 기다리면 탄다는 그것 때문에 그거 기다리면서 몇 개 타려고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그렇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요 힘들어하지 않는데 왜요? 기다리는 동안에 다 이거. 예,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뭐 유튜브 보고 뭐 하고 하니까는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핸드폰 하나만 딱 있었으면요 하루 이틀이 뭐예요? 40일이 뭐예요?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모든 뉴스 보면서요 전혀 괜찮아요 모세? 괜찮아요 천천히 와도 된다고 그렇게 기다렸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그 중턱에서 여호수아는 뭐하고 어떻게 기다렸을까?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지 못했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모세를 제대로 섬겼습니다. 왜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그 자리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관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일임하셨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주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 맡긴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 신실함. 예. 뭐 요서가 뭐 어땠는지 어떤 뭐가 있었는지 얼마나 뛰어나는지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얼마나 저기 그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실함입니다. 종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요서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서를 리더로 세우기 전 요서는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좋은 종이 되는 것인가? 요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배웠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는 결코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 노릇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여전히 주의 종으로 알려졌죠. 여전히 그의 타이틀은 뭐냐면요, 여호수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누구의 종. 예. 어쩌면 우리는 그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참된 종이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처음에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눈의 아들 모세의 종. 그런데 이제 세움을 입고 누구의 종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충실한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리라. 출애굽기 32장 15절 17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예, 그는 어떠한 거지? 지금 난리가 밑에서 난리가 나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뭐 하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신실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버티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무려 40일간을 기다렸죠. 그는 얼마든지 참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고 좌절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실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모세의 필요에 반응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인내의 엄청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수업을 그만두기 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기 전에 교회에 대해 참석하는 것을 두고 두 번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득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참자 인내하지 않습니다. 종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신실하기를 원하시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내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모든 값을 다 받았죠.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기다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열매,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예. 네 번째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는 경건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자신들이 본 것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됨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돌아왔죠. 사실 그 약속의 땅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었어요. 예. 네. 젖과 꿀이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 젖과 꿀이 넘쳐나는 엄청나게 좋은 약속의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과 무시무시한 성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낙 자손과 안 된다라는 말과 여러분 현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니까? 상황과 환경,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체, 실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비전을 가지고 땅을 주장했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것에 대해 시선,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마음을 강하게 6절 마음을 강하게 알아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은, 의롭다 여김을 된 의인은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해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예배 와라, 뭘 섬겨라, 뭐 어떻게 하라.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선택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 율법,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비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되는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매일같이 날마다 동행하는, 오늘 아침 말씀처럼 주님께 굳건히,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께 붙어있고 매여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비록 엎드러져도, 비록 넘어져도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리고 함께 순종하고 시도함으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보고 나누고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장 최선의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남겨진 시간 속에서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남겨진, 어떻게 보면 가장 말미에, 가장 엑기스, 가장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했을 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새롭게 건물을 지을 것이고, 그 외에 수많은 열매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단순히 어떤 일이 아니라 그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놀라운 열매와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쏟아져 내림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버티시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을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듣는 귀가 있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주께 붙들림 받아 주께 이끌리고 주의 가신 길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참 가장 선하고 좋은 열매들이 항시 맺혀지길 원하고, 또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기진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참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일이 상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시고 귀한 섬김과 사랑과 예배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주님 저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대학생 4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딴짓을 하는 바람에 수업에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각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 한 학생이 오다가 그만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수리하고 오느라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교수는 타이어 펑크가 나서 지각을 했으니 어쩔 수가 없지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네 사람은 각각 따로 앉아서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써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학생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환한 빛이 비추면 그 모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실하십니까?

0: J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어떤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하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믿고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면 결국 천국에서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을 찾고 있다면 지금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아주 멋지게 함연을 해줬어요. 정말 힘찬 주의 어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1: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

0: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시는 거 싫은 친구 손 들어봐. 우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깨닫는 그런 시간 가져보세요.
1: 네.
2: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이에요. 이런 날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죠?
0: 네.
2: 찬양은 노래로도 부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고백하는 찬양도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0: 네.
2: 제가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1: 하나님.
2: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1: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2: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1: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2: 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1: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2: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오늘의 말씀을 잠시 읽기로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어볼게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17절 말씀이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17절 말씀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씀으로 풀어서 읽어보기로 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경하라. 그렇군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존경해 주기를 먼저 원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몸의 욕심대로 먼저 해요. 그래서 다투고 빼앗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먼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먼저였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먼저,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먼저였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로 해요. 잘 안 된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며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자, 지금은 우리 모두 새 찬양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 새 찬양 배워주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그래, 오늘 친구들이 훨씬 더 씩씩해 보이네요. 자,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것을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어디로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러겠어요?
5: 하늘나라.
4: 하늘나라래요. 맞았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맨 처음에 한번 오늘 내가 주님 만나 뵈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기 부분까지만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에서 주님 만나 뵈면 거기에서 가사를 잘 붙여야 되겠죠? 오늘 내가 주님 만나 뵈면 이걸 빨리 해야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부분은 두 번을 반복하게 되어 있죠? 자, 처음부터 다시 두 번 반복해서 한 번 다시 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0: 자, 그 다음엔 조금 높아요. 예수님, 누구와 함께?
1: 나와 함께.
0: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높으니까 자신있게 내야 되겠죠? 예수님, 나와 함께, 손에 손 잡고. 여기까지 예수님, 시작.
1: 예수님, 나와 함께, 손에 손 잡고.
0: 어디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간다고요?
1: 올라간다
0: 그랬죠? 우리 다 예수님 만나려면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여기는 맨 앞에 부분하고 같았기 때문에 음정이 똑같아요. 자, 다시 하늘나라로 시작.
1: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0: 하늘나라로 이렇게 끊어서 하나 둘 셋 넷.
1: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0: 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자신 있죠?
1: 네.
0: 너무 작다. 올라갈 자신 있죠?
1: 네.
0: 그러면 2절 한번 해보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 만나 뵀네. 앞에 1절은 주님 만나 뵈면 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만나서 어떻다고?
2: 정말
0: 기쁘다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 뵀네.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여기도 두 번. 자, 그러면 이제 2절은 앞에 두 번 이어서 하고 후렴까지 쭉 한번 해보겠어요.

0: 와, 어디로 인도하시네?
1: 황금집.
0: 황금집으로요. 저기 우리 친구 한 친구는 이렇게 율동까지 하고 있어. 황금집을 만들면서. 자, 우리 그러면 전부 다 가사인지 알겠지?
1: 네.
0: 자, 그러면 율동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처음부터 1절, 2절 이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0: 그런데 율동하니까 찬성 소리가 안 들려. 자, 이번에는 입으로는 찬성하고 손으로는 율동하고. 알겠죠? 자, 네. 자신 있어요?
1: 네.
0: 자, 이제 한 번씩만 부르고 마치겠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0: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1: 하늘나라로.
0: 너무너무 신나는 찬양 같아요. 선생님도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자, 이 시간에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생님 불러볼까요? 어떤 선생님이요? 동화 선생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요.
2: 동화 선생님!
3: 동네에서 쫓겨나 들판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가엾은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을 사람 누구나가 다 이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나이는 얼굴에 온통 부스럼이 나고 손이랑 발이랑 몸 전체에 퍼진 부스럼에서는 고약한 고름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하는 더럽고 위험한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람 곁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간혹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움막집 앞에다 음식을 던져놓고는 뛰어서 돌아가곤 했어요. 이따금씩 이 사나이는 움막집을 나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마다 문둥이요! 문둥이가 갑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얼른 멀리 피해 달아나면서 칫! 더러운 문둥이가 뭘 알아 또 왔담! 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불쌍한 이 문둥이는 정말 가엽기만 했어요. 늘 손이랑 발이랑 온 전신이 쑤시고 아팠지만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온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 환자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가까이에 나타나셨어요. 불쌍한 이 사나이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은 없지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랑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귓거리에 여러 번 들어왔어요.
4: 아이고, 예수님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대요.
3: 이런 말을 들은 이 환자는
5: 그래, 나도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그러면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
3: 이런 생각을 하고 움막집을 나와서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걸어갔어요.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
5: 문둥이요! 문둥이가 갑니다!
3: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피해 서서 불쾌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행한 이 문둥이는 마음속으로
5: 설마 예수님까지야 나를 싫어하시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혹시 쫓아버리진 않을까? 안 고쳐주시겠다면 어쩌지?
3: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맥이 풀어져서 더 걸어갈 힘이 없어졌어요.
5: 에이, 그대로 돌아가 움막집에 처박혀서 아프고 괴로운 생활이나 다시 계속하는 수밖에 없겠지? 아니야, 역시 한번 가봐야 해.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만 하면 내 병쯤은 문제없을 거야.
3: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찾아서 겨우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이 사나이는 예수님 곁으로 뛰어갔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멀찌감치 비켜서며
5: 저리 비켜! 여기 뭐 하러 왔어?
3: 하고 늘 성이 나서 핀잔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 남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픈 손을 내밀면서
6: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기만 하면 저희 병은 곧 나을 수 있습니다.
3: 라고 울부짖었어요. 예수님은 이 문둥이를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고름이 나는 부스럼을 조금도 싫어하시지도 무서워하시지도 않고 다만 이 환자를 불쌍하게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문둥이의 더러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6: 네 병이 깨끗하게 되기 바란다 라고 하셨어요.
3: 말씀을 마치자마자 문둥이의 부스럼은 말끔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둥이의 몸은 깨끗해졌어요. 그 사나이는 울면서 기뻐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런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곧 그곳을 향하여 떠나야 했어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그 사나이도 돌아갔어요. 이젠 그 들녘길에 있는 움막집이 아니고 마을 가운데에 있는 깨끗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6: 문둥이요! 문둥이가 갑니다!
3: 하고 소리치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불행하던 이 사람이 이젠 아주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0: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었죠?
1: 네.
0: 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1: 네.
0: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외우는 시간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선생님 따라 해보자. 베드로 전서.
1: 베드로 전서.
0: 2장.
1: 2장.
0: 12절 말씀.
1: 12절 말씀.
0: 따라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만 따라 해볼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1: 너희 선한 일을 보고.
0: 권고하시는 날에.
1: 권고하시는 날에.
0: 하나님께.
1: 하나님께.
0: 영광을 돌리게.
1: 영광을 돌리게.
0: 하려 합니다.
1: 하려 합니다.
0: 너무너무 멋있게 잘했죠? 우리 여자친구들?
1: 네.
0: 여자친구들도 잘할 수 있어요?
1: 네.
0: 좋아요. 우리 또 한번 해보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1: 너희 선한 일을 보고.
0: 권고하시는 날에.
1: 권고하시는 날에.
0: 하나님께.
1: 하나님께.
0: 영광을.
1: 영광을.
0: 돌리게 하려 합니다.
1: 돌리게 하려 합니다.
0: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쵸?
1: 네.
0: 그런데 무엇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2: 하나님. 선한 일이요.
0: 맞았어요. 우리의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 응? 선한 일이 뭘까?
2: 응, 얘기해봐.
1: 착한 일이요.
0: 맞았어요. 착한 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한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단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신 분이 안 계시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걸까?
2: 하나님.
0: 그렇지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신대요. 자, 정말 선하신 하나님 일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까?
1: 네.
0: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지?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도와주실까? 응, 그래.
2: 착하게요.
0: 오, 세상에. 그래.
1: 예수님이요.
0: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 그래, 한결이?
2: 하나님.
0: 하나님. 그 하나님 세 분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세 분 중에 누굴까?
2: 성령.
0: 에이, 그래요. 이제 알아맞혔는데. 다음에는 잘 듣고 잘 알아맞히도록 하세요.
1: 네.
0: 좋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하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1: 너희 선한 일을 보고.
0: 권고하시는 날에.
1: 권고하시는 날에.
0: 하나님께.
1: 하나님께.
0: 영광을.
1: 영광을.
0: 돌리게.
1: 돌리게.
0: 하려 합니다.
1: 하려 합니다.
0: 좋아. 선생님 안 할 거야. 선생님 이번에는 안 하고 우리 친구들만 하는 거야. 자, 시작.
1: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건강하시
0: 그래요. 한번 다시 물어봐야지. 선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1: 하나님.
0: 그래요.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모두 찬양 시간 갖겠어요.

마이크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한샘이 목소리가 너무 조그맣게 들린 것 같아요. 자, 마이크에 더 가까이 와서 우리 3절만 다 같이 한번 더 해보겠어요. 그런데 누가 쫓아오나 봐. 너무 빨리 막 달아나는 것 같아. 자,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0: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저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하늘나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 그랬더라?
1: 기도요.
0: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있잖아요. 뭐지? 찬도. 맞아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만 한번 군소리로 예쁘게 다시 불러보겠어요. 하나, 둘.

0: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이 시간 축도해 주세요.
1: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어린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어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어떤 분에게 남편의 오랜 친구로부터 이런 소식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남편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분이었어요. 야곱 같은 분이었죠. 제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랬대요. 이분의 남편이 겪었던 어려움을 족정 야곱의 고난과 비교해 본 적은 없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더래요. 그 남편이 살아있던 동안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또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지는 못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험난했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죠. 또 집을 도망쳐 나온 야곱은 오랫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밑에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라반을 몰래 피해서 도망갔죠. 홀로 남겨진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 하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인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여정 내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모든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용서를 받고 약속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위로가 되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의 문제들이 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